0: 괴로워감.
1: 괴로워감. JK의 이코 위마.
2: 이코 임마라.
1: 이 메시 마마키 대체.
0: JK의 이 메시지.
1: 나두 메시지.
3: 레오브레.
4: There's a place that is historically known as Rhodesia.
3: Rhodesia ni bururi yoreko.
4: Rhodesia ri. If I'm not wrong was Zimbabwe.
3: Oh Zimbabwe.
4: Yes.
3: Ndo magathini wa history.
4: Na rea to Rhodesia ni tene.
3: Ni tene.
4: Ni tene.
3: Ni tene.
4: Not even in our generation. Yes. Na Zimbabwe ri.